동결 건조라는 건 맛과 향, 형태를 변형 없이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의 아름다운 순간이나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감성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오래 보고 싶고 이 순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또 그런 시절이 있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동결 건조됐다. 이 말은 얼어붙어서 반응이 멈췄다는 의미로도 쓰이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할 때나 놀라서 몸과 표정이 얼어붙을 때,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행복한 기억이나 감정을 그대로 멈춰두고 싶을 때도 씁니다. 동결건조시키고 싶다. 참 요즘 유행하는 말들 보면요, 참 기발해요. 동결건조, 라면 건더기 스프에 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재치있게 감성적으로도 쓰이네요. 동결건조시키고 싶은 사람이나 또 그런 순간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연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카티 프로 시작!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오 수아베 판티울라, 오 사랑스런 아가씨,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그리고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게 노래, 리차드 암스트롱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비나 리더, 빈의 노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0144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아버님하고 감자 캐면서 사연 보냈는데 그때 제 사연이 소개돼서 아버님과 소리를 크게 질렀거든요. 오늘은 오이밭에서 오이 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저 그 사연 기억납니다. 아버님하고 감자 캐면서 보내신 사연. 오늘은 또 오이를 따고 계시는군요. 아유, 정겹습니다. 시원한 그 물 잔뜩 나오는 오이를 한 입 베어물어도 참 여름에 상큼한데요. 아, 수고하시면서 또 음악 감상으로 휴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위트무 헌정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버전이죠.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가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헌정이었습니다.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천일홍 꽃을 좋아해 씨앗을 파종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물시중을 들고 눈 맞춤을 한 지 두 달째. 가게 앞 테라스에 천일홍이 빼꼼빼꼼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나중에 꽃까지 피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을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30년을 곁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다. 대학 시절 같은 과에서 시작해 결혼과 출산, 아이가 아파 밤잠을 설치던 고단한 육아의 시간까지 기꺼이 공유하던 사이였다. 관계를 의심할 여지없는 평생 친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믿음에 금이 간 건 사소한 일에서였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던 해, 늘 괜찮다는 가면 뒤로 숨어있던 내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요즘 좀 힘드네. 돌아온 대답은 그래, 근데 나도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자. 다음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용기 내어 전화를 걸면 휴대폰은 공허한 신호음만 내뱉다 끊기기 일쑤였다. 문자를 보내면 며칠이 지나서야 미안, 바빠서 못 봤네 라는 성의 없는 답장. 우리가 공유한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무색하게 만들 만큼 건조했다. 정말 바쁜 줄로만 믿고 싶어 애써 마음을 다독였지만 우연히 들여다본 그의 일상에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내가 웃고 베풀며 좋은 사람을 연기할 때는 곁을 지키던 사람이 내가 아픔을 드러내자마자 투명인간 취급하다니. 밤잠을 설치며 지난 관계를 처음부터 복기해보았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이어지던 관계. 만남의 장소와 시간은 늘 상대의 편의에 맞춰졌던 기억들. 내 고민을 꺼내면 금세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내가 성취를 이루면 진심 어린 축하 대신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며 초를 치던 순간들. 나는 그 무례함을 편해서 그런 것이라며 30년간 미련하게 포장해왔던 거다.

함께 웃고 울던 졸업식 사진 속 환한 얼굴들이 모두 거짓은 아닐 게다. 다만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저울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모든 관계의 영원함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30년의 우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시간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분명한 의미였고 내 젊은 날의 편린들은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 그 관계는 작아져 버린 옷처럼 몸과 마음을 죄어올 뿐이었다. 옷이 맞지 않으면 내 몸을 탓할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으면 된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맞지 않는 인연을 붙들기 위해 내 마음의 모양을 억지로 비틀거나 깎아낼 필요는 없다. 이제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중히 보내줄 수 있게 된 지금의 내가 대견하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홀로 밤잠을 설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뒤척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저 그 인연의 계절이 끝났을 뿐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내 삶의 자리를 진정한 나로 채우려는 용기다. 비워낸 그 자리에는 반드시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스웨덴의 성가 Spread Your Wide Wings,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고, 메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은정의 책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람도 삶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시간이 관

관계의 깊이와 늘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30년, 30년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죠. 이 글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요즘 좀 힘드네 라는 한마디였어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얼마나 허무했을지. 관계의 균열은 되게 그런 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하고 밝을 때는 곁에 있다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물러서는 것. 그게 진짜 그 관계의 온도였던 거겠죠. 다만 한 가지는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관계는 계절처럼 변하고 또 어떤 시기엔 가까웠다가 멀어지기도 그리고 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나를 잃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작아진 옷을 억지로 입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저자의 말처럼 나를 죄어오는 인연을 정중히 보내줄 수 있는 것도 결국 나를 아끼는 일 아닐까 싶네요. 자, 쑤나미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있는 정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 사는 딸을 보러 오랜만에 호주 버우드에서 행복한 아침을 맞는데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니 세상 행복하네요. 우리 부부 앞으로 딸의 기운받아 행복하고 복 많이 받는, 축복받는 부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원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부부가 함께 가셨나요? 아니면은, 아무튼 또 멀리 보내놓고서 항상 그립고 걱정되고 그러실 텐데, 또 이렇게 가서 함께 멋진 곳에서 시간 보내시면 또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딸의 기운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 많이 받는, 축복받는 부부가 되시기를 저도 응원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음악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비단조 작문호 115 가운데 3악장 안단티노 보내드립니다. 칼 라이스의 클라리넷, 라이프치히 스트링 퀄텟이 함께 연주합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B단조 작문호 115 가운데 3악장 안단티노,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랍치시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2003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너 프리츠 폰달리시의 위나 리더 전곡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트랙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로베르트 슈톨츠가 작곡한 In Wien gibt's manch witziges Gazelle입니다. 우리말로는 빈에는 작은 골목들이 아주 많지라고 옮길 수 있겠는데요. 이 제목에서 재미난 것은 이 독일어긴 독일어지만 이 오스트리아 독일어, 특히 빈의 독일어는요. 위너리쉬라고 불리우는 아주 특유의 그런 방언이 있는데 이 곡 제목도 그 빈 방언을 으로 지어졌어요. 빈 깁츠 만시 빈치게스 가셀. 로베르트 슈톨츠는 빈 태생의 작곡가고요. 또 지휘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오페레타와 영화음악 그리고 비너 리트까지 폭넓게 활동하면서 20세기 빈 음악의 전통을 이어간 인물인데요. 특히 빈이라는 도시가 가진 낭만과 서정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음악에 담아낸 작곡가로 아주 오스트리아에서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이 노래는 화려한 궁전이나 대로가 아니라 빈 곳곳에 숨어있는 작고 아늑한 골목길을 노래합니다. 저는 그 빈의 작은 골목길, 마차 하나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길을 참 사랑하는데요. 이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음악, 도시 곳곳에 스며있는 추억까지 빈의 진짜 매력을 담아낸 그런 음악입니다. 프리츠 분덜리히의 담백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보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톨츠가 작곡한 빈에는 작은 골목들이 아주 많지.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아, 고향 노래 듣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음악을 들었네요. 테너 프리츠 분 달리시 앨범 위너 리더 가운데 슈톨츠가 작곡한 인 윈 깁스만 핀치케스 가셀. 빈에는 작은 골목들이 아주 많지 보내드렸습니다. 가사를 못 알아들으셔도 가사에서 막 느껴지지 않나 이 정겨움이.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였고요. 슈톨츠가 지휘하는 윈 폭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디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버지 항상 스피커로 크게 들려주시던 클래식. 지금은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계세요. 얼른 식사 챙겨드리러 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기억을 잃어간다는 건 무엇보다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언제나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고 허무하지만 인생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온 모든 그 과정의 시간들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남기셨던 아름다운 순간들 많이 추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조금 슬프시겠지만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을 조금은 갚아드린다는 생각으로 보살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입니다. 파스칼 로제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죠.

클로드 두비스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파스칼 로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아니야?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6: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5: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7: 오늘 1부 끝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안드 슈는 블라우엔 도나우 보내드립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한서 씨 나훈영 곡 가려나 소프라노 형진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들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5: 관절염.

이봉조 작곡 꽃밭에서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하모니카랑 마찬가지로 아코디언 소리도 참 사람을 마음을 아련하게 그 추억에 젖게 만드는 힘이 있죠. 이 꽃밭에서라는 곡 선율도 그렇고요. 자, 미키스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찐팬이었는데 한동안 못 듣다가 다시 듣게 됐어요. 이제 채팅도 할 줄 알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환영합니다. 한동안 왜 못 들으셨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예, 다시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6개의 소품 작품으로 51의 6 감상적인 왈츠를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 그리고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여섯 개의 소품 가운데 감상적인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과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정년퇴직하고 일자리를 찾다가 점점 지금의 내 위치를 알게 됩니다. 생각한 역할에서 한참 내려놨지만 서러움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아픕니다. 마음 환기시키며 들려주시는 음악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낸 시간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그 시간들 내가 참 멋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휴식하시면서 서서히 또 좋은 다른 일이 또 올기를 기다리시면 되죠. 음악 들으시면서 그래도 아프셨던 마음 조금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에두아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 교향곡 디단조 오프스 21 가운데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스페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이에요.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키릴 콘드라스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에두아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 교향곡. 제목은 교향곡이지만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실은 협주곡 형태로 작곡된 작품입니다. 가운데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보내드렸고요.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과 키릴 콘드라스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212번님 사연인데요. 금속 공예하는 쌤에게 배워 손재주가 없는 제가 진주 목걸이와 팔찌를 딸 것도 만들었어요. 뿌듯해요 하셨습니다. 아, 손재주가 쓸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없던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것 아니었을까요? 직접 만들어서 주는 엄마가 만들어서 주는 딸의 팔찌. 아유 멋집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쾌혈번호 165 가운데 첫 번째 곡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가운데 동명의 첫 번째 곡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와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모지쿠스 비인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7421번님 사연인데요. 아, 옥상에서 작업 중인데 더운 건 물론이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제가 계란 프라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얼마나 뜨거우시면요. 옥상에서 작업 중이면 그러시겠어요. 좀 그 햇빛을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뭐 모자나 챙 같은 거 잘 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입니다. 이 피아노 협주곡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작품인데 뭐 굳이 나누면 내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타카로 다 연결돼서 그냥 단악장 협주곡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악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뭐 첫 번째 파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보내드릴게요. 마르타 아르헤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이플랫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1악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단악장 협주곡의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마르타 아르리치의 피아노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리스트는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죠. 두 곡 다 너무너무 아주 화려하고 멋져서 그 피아니스트가 기량을 뽐내면서 연주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채콩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채콩, 아유 귀여워요. 딸이 회사에 불만이 많네요. 사회생활 다 그렇다 해주는데 더 해줄 말이 없어요. 빨리 체념이란 단어와 적응이란 단어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회사 다니면 힘든 일 어제 한두 가지겠어요. 아마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 자체로 막 와닿으면서 위로받기는 힘들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요.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기특하죠. 내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합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4A 자장가 벨큐스 듣겠습니다. 디장조 미셸 티라보스코의 팬플룻 그리고 샹탈마테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브리엘 포레의 자장가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미셸 티라보스코의 팬플룻과 샹달 마떼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카이저 왈츠, 황제 왈츠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카이저 발처 보내드렸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0: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2: 나를 찾아.
1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8: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

0: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 오늘 마지막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보내드립니다.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입니다. 뜻밖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설혜가 덤덤해하자 동료 형사는 무서운 여자라며 설혜를 의심해요. 그러자 혜주는 설혜를 감싸듯 말합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 말은 설혜를 향한 혜준의 끌림에도 투영됩니다. 연민과 의심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며 물에 잉크가 퍼지듯 혜준의 마음은 설혜로 물들어가죠. 크게 울지 않는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죠. 무뚝뚝해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마저 작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 번쯤은 사랑도 슬픔도 파도가 몰아치듯 쏟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비워내야 우리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라이프 이셀프 중에서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아, 아름다운 두 곡 들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 Love and Longing. 영화의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 그리고 그녀의 슬픈 과거가 드러날 때 애틋하게 흐르던 곡이죠. 앞서 들은 곡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 중에서 민설의 A Moment to Remember. 오늘은 허밍 버전으로 들었어요. 가사가 있는 곡인데요. 허밍 버전이 더 애틋하죠. 2966

카페에서 커피 내리며 듣는데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안녕하세요, 강희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진짜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항상 처음 보내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도 이런 문자 항상 들으시잖아요. 우린 항상 설렐 수 있네요. 0705님, 66년생 말띠들, 중원국민학교 동창들이랑 강원도로 환갑여행 갑니다. 좋은 추억 남기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 들 것 같아요. 나이도 잊은 채. 선희97님이 청하신 곡 길버트 오설리번의 얼론 어게인, 영화 반창고에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꼬맹이님 썸머타임 킬러, 컨트리 러버스의 런앤런 들으면서 잠시나마 시원하고 싶네요. 청해봅니다 하셨고, 김경숙님도 청해주셨어요. 함께 듣죠.

7448님 신청곡이었어요. 탐로더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너무 긴장하며 봤는지 축구보다 담 걸렸어요. 하셨네요. 긴장하면서 보신 거 맞죠? 살랑살랑 음악으로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기분 전환 되셨나요? 여러분 근데 슈렉 언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저 지금 문득 생각났어요. 저는 슈렉 영화를 이 슈렉 개봉할 당시에는 밤새도록 하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화 세 편을 엮어서 상영하는 영화관들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 영화가 중간에 껴있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5549님, 대학 CC로 만나 연애 7년, 부부로 산 지 23년, 올해가 꼭 30년이 되었네요. 뭐예요? 저는 데뷔 30년인데. 그러면은 저 연예인 딱 됐을 때 만나신 거네요, 두 분. 영화 보디가드 보면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던 그녀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케빈 코스트너처럼 평생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골돌하네요. 지금은 더 골골하세요? 영주 엄마, 내가 술도 좀 줄이고 건강관리 잘해서 든든한 보디가드가 돼볼게. 피트니 스턴, I always love you 요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응원합니다. 한 곡 더 이어볼게요. BBC and Butthead 중에서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세 분이나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라모네즈님, 제주딸기산도님, 신현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조커 중에서 게리 글리터, 락앤롤 파트 2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2번 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나비엔.
1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0: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1: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20: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22: 안전하는 오늘부터.

영사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같은 방송국의 책플릭스에서 영사배 프로그램 추천해 주셨대요. 둘 다 너무 애정해요 하셨네요. 아, 책플릭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 순정 중에서 캔자스 더스트 인 더 윈드인데요. 네, 주말 아직도 영사배 못 보신 분들 네, 영사배 보시면서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다

0: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 펠로 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펠로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시원해.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나 싶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 깨르르 깨르르 웃는 소리들이 창문을 타고 넘어오니까요. 어쩔 땐 저녁 메뉴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어디서 솔솔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 우리도 이거 해먹을까?

사람 사는 소리, 사람 사는 냄새가 활짝 열린 문턱을 성큼 넘어오는 6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노래들이 시원하게 마음으로 넘어가는 시간, 그렇게 같이 듣고 나누면 더 좋겠죠?

토이의 새벽 그림으로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어? 벌써요? 아우 참. 6월까지는 이렇게 창문 열어두고 선풍기 정도로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어두면 소리 넘어오고 냄새 넘어오고 다 좋은데, 맞아요. 모기까지 넘어오네요. 0824님. 모기만이 아니라 왠가 잡벌레가 다 들어와요. 불빛이 있으니까 분명히 방충망이 있는데 뚫고 들어오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것들이, 아 방충망 물구멍 그거 막는다고 막은 것 같은데 어디가 뚫려 있는 거지? 방충망 물구멍을 막아야 하는군요. 0824님, 여러분 저처럼 알 수 없는 왠가 잡벌레가 들어온다면 방충망 물구멍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0: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스스롱.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너에게 김건모 내 방식대로의 사랑 신승훈 6554님 일 그만둔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친구들도 만나고 친정도 다녀오고 했는데 뭔가 허전하고 힘이 없어요. 우리 수영님께서 제 이름 불러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면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박윤지입니다. 6554님 마음이 허전한 거죠? 몸에 기력이 없다면은 요즘 제 친구들 사이에서 흑염소 진액이 유행이에요. 저도 한번 사서 그거 처음부터 한 포를 다 마시면 막 슬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모금씩 먹으라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서로 예, 어땠는지. 고릴라라라님 저 애 낳고 1년 만에 미용실 다녀왔는데요. 오래 참았다. 하고 싶은 머리 사진 보여주면서 고객님 이건 고데기예요 할까봐 걱정했는데 고객님 이건 AI예요. 요즘 AI 사진이 많아서 AI 머리 해주면 좋겠어요. 안 돼요. AI 머리 지금 연예인 머리도 구사하기 힘든데 AI가 만든 머리는 몰라. 나중에 로봇가 발전이 되면 근데 사람 머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한올한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다 걔네들은 계산을 때리잖아요. 뭐 어디 면적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람은 감 응? 이것도 AI가 하면 에이 몰라.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신화의 퍼펙트맨 푸른바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H.O.T. We are the future.

치아, 사랑의 인사, 거북이, 다비치의 거북이, 07076. 헷갈려요, 가끔씩. 거북이가 있잖아요. 왜 서로 가수들끼리 이름 갖고 그러는 거예요. 루이스, 저번 주에 백수됐어요. 21년 동안 연차, 월차 없이 열심히 다녔는데 기분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하고. 수영 누나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요. 아, 고생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왜 억울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왜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면 된 거죠. 물론 우리는 참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른 건 사실이지만 뭐 천명 만명 그 아무리 인정해주고 인기가 많고 또 저 같은 연예인들 왜 그들이 그렇게 열광을 받지만 혼자만의 시간에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르다면 나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알겠죠? 루이스님 잘하셨고 스스로 칭찬 좀 해줘요. 뚱냥인 뚠뚠해님, 대학교 졸업 전 마지막 여름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해도 날아가는 오리처럼 마지막 준비 열심히 해서 면접 잘 넘기고 싶어요. 파이팅! 그래요. 아, 면접 쉽지 않죠. 근데 면접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관계도 잘하면서 숲을 볼 줄 아는 능력. 그렇지만 또 세세한 거는 넘어가지 않... 어떻게 하란 말이냐. 송진영님, 2시간 자고 새벽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길에 들어요. 아이고, 열만해서 힐링 받고 울컥합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커피 좀 한 잔 하세요. 아유, 2시간밖에 못 자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말이에요. 8298님의 신청곡 소향, 바람의 노래, 하현우, Don't Cry.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0: 스티플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스테야.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미도와 파라솔 이젠 잊기로 해요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오아이 갑자기 693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0: 한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피오니님이 신청하신 샤이니의 뷰, 틴탑 긴생머리 그녀,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신청해 주셨어요. 0477님이 와, 포인트 진짜 많이 쌓으셨네. 자주 이용하는 마트가 새로 오픈한다면서 포인트를 다 사용하라고 연락 왔어요. 진짜 열심히 모았네. 설레요. 포인트랑 포인트로 먹거리랑 주방용품 좀 사야겠어요. 68만 1758원 모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너무 여기에 그냥 돈을 쏟아 부으셨네. 맞지? 이 정도의 포인트 진짜 얻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전히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사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트를 잘 가시겠지만 저같이 온라인으로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포인트는 진짜 와, 귀하다 귀해. 그동안 잘 쌓으셨으니까 열심히 또 그냥 포인트로 사보세요. 둘리님, 얼마 전에 남편이 혼자 제주도로 자전거 일주 갔다가 얼마만에 사연 보내서 방송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10월에 직원들과 또 자전거 일주일 갈 계획을 짜고 있어요. 우리 남편 진짜 눈치가 없죠? 올해 결혼 20주년이야. 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일주일이나? 일주일이 아니라 자전거 일주? 하루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남편분, 자전거를 앞으로도 쭉 타시려면은, 특별히 올해는, 눈치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유, 이게 노래가, 아유, 참, 아유, 이문세 솔로 예찬, 카니발, 그녀를 잡아요.

강주영님의 신청곡 마야 나를 외치다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들으셨어요. 엔조이 라이프님이 해철 오빠 보고 싶네요. 주말엔 쉬고 싶은데 남편이 애들이랑 분수 물놀이 가자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사진 없이 저 대학생 때 별명이 이수영이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도 이수영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동네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절대 이수영은 아니야. 그건 강력하게 믿고 계시면서 어머어머 그 저기 누구 가수 그 있잖아. 아우 그런 거 많이 해요. 박경림 친구. 아 그래 이수영 이수영 너무 닮았다. 하지만 아니라는 강력한 아니라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냥. 저도 이럴진데 엔조이 라이프는 얼마나 이수영을 닮으셨는지 궁금합니다. 8186님 손녀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아가야 세상엔 참 신기한 게 많단다. 반갑다. 잘 지내보자꾸나. 그래 우리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무럭무럭 자라자. 할머니가 이 곡 신청해 주셨네. 김종국 사랑스러워. 박혜경 안녕 제이레빗 해피띵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해암환 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 나비엔.
1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9: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1: 오늘 끝곡 짱미아님이 신청해 주신 아이브 와우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굳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팰러스 엘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팰러스 엘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팰러스 엘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이동풍이라는 말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말의 귀에 스쳐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중국의 고대 문헌 속에는 봄바람을 맞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심하고 반응이 없는 태도를 나타낸 말이 마이동풍으로 굳어진 겁니다. 자, 하지만 저 한동준은 청취자 여러분의 말씀에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런 팔랑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2026년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To Unlimited의 노래 Twilight Zone이었습니다. 옹달샘톡님이 주말에 신바람 나는 음악이 내 작은 귀를 즐겁게 해주네요. 좋아요. 그러셨어요. 아, 토요일인데 생방송 티를 무지하게 내면서 제가 오프닝 더듬었어요. 아, 꼭 저 요새 안녕하세요. 이게 여기서 꼭 이렇게 된대. 2495번으로 딱 제 남편이네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그러니까요. 아, 참. 그 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이 고쳐야 돼요. 4105번으로 생방송이군요, 동준님. 맞습니다. 처음부터 더듬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더듬는지 모르겠어요. 3450번으로 땡볕에 텃밭에서 오전 내내 일하다가 집에 와서 지금 얼굴에 진정팩 붙이고 소파 누웠는데 발가락을 까딱까딱 음악에 맞춰 흔들고 있습니다. 짜증이 확 사라졌어요. 짜증이 사라져야죠. FM팝스 들으시면 짜증나면 어떡해요. 짜증 있는 짜증도 전부 다 없애버리는 한동준의 FM팝스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니까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두 게시판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Rushed some guys have all the luck. Donna Summer,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Cindy Lopez, she bop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이 노래 낭만 강아지님이 신청하셨어요. 회사 내 인사 발령이 났어요. 과 내에서도 다른 데로 발령하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오신 분도 있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러셨어요. 3년 동안 같이 근무해온 팀장님도 다른 데 가시는데 괜히 섭섭하고 아쉬운 거 있죠. 아 그럼요. 3년 동안 했으면 뭐 식구나 다름없는데 어딜 가시든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다이애나 크롤과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 부르는 Alone Again Naturally. 피터 세트로와 쉐어가 함께 부르는 After All.

Fancy의 Flames of Love 그리고 Pet Shop Boys의 Always on My Mind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8년 여기사님이 부천 원종 종합시장 지인 언니가 콩국수를 만들어 와서 다섯 명 맛있게 먹고 소화시킨다고 쉰밥에 맞춰서 엉덩이도 흔들고 지나가던 손님들 쳐다보시고 웃으시네요. 그래도 신나요? 아, 신나셔야죠. FM 팝스 들으시면요 항상 신이 나야 돼요. 김경훈 씨가 오늘 가족들과 취식이 가능한 곳에 캠핑 왔는데 아이들에게 닭 바베큐를 만들어줬더니 아이들이 아빠 멋져요 라고 하는데 은근 기분 좋네요. 은근이 아니라 기분은 완전 좋죠. 아이들이 아빠 멋져요 그러면 최고죠. 조윤진 씨는 남편이 토마토 스파게티 해준다 그래갖고 마트 왔어요. 준비물이 은근 많네요. 맛있을까요? 기대해봅니다. 아, 요즘에 스파게티는 또 소스들이 다 있는데 뭐 토마토 소스 무슨 무슨 소스더라? 알베르토인가? 하여튼 그런 소스 크림 소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노래 이어집니다. 다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나나 무스크리의 Why Worry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0: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타짜요.
3: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타짜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5: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일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팬팝스 1부 끝곡 코모도러스의 스틸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still.
1: Vitamin 하면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였습니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9255번으로. 아유, 애쓰시네요. 이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곡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 그러셨어요. 9255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어유, 건설 현장이신 것 같아요. 6447번으로는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베리류 같은데. 베리 따러 가셨어요? 엄청 많이 따셨는데요? 오, 이건

0: 아, 여기 나오네. 블루베리 농장에 갔는데 새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 따지도 못하고 방송 들으면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그러셨는데 많이 따졌는데요? 와, 이 정도 한 바구니인데? 네. 제 나이는 70대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애 많이 쓰셨어요. 레딧비 신청하셨는데 레딧비 며칠 전에 나가가지고 애들이 좀 이따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9번으로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은 좀 버벅대시네요. 혹시 어제 과음하셨나요? 제가 꼭 과음한 다음날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항상 똑같은데 좀 버벅될 항상 버벅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사실 더 버벅됩니다. 평소에 그냥 사석에서는 훨씬 더 버벅되는데 그나마 지금 저 방송할 때는 긴장해가지고 덜 버벅되는 거예요. 엄청 더듬고요. 아유, 제가 정말 엄청납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2부는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지인의 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미래를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런던 보이즈, 런던 나이츠, 팝시의 Rough Enough, 모던 토킹의 Sexy Sexy Lover, 그리고 켄 라슬로의 What a Lonely Night까지 이렇게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533번으로 아, 잠 좀 자려고 그랬더니 잠을 싹 가시게 해주시네요. 좋아 좋아. 유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호레노츠님이 더운데 춤추게 만드시네요. 에어컨 켜야겠어요. 흑백사진님이 심란한 마음까지 정화되는 듯하여 웃으면 보기 봐요. 유머 1번지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예. 2536번으로 당진 외목마을 바닷가입니다. 남편이 조개캐서 칼국수에 먹자 그랬는데 물때를 잘못 맞춰서 지금 바닷물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조개는 구경도 못하고 지금 그늘막에서 강제 찜질방 체험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아이는 물이랑 모래랑 있어서 마냥 신났고 간간이 부는 바닷바람에 예쁜 하늘 보니까 진짜 이게 힐링인가 싶네요.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자그마한 거에 그냥 행복을 느끼면서 살면 그게 힐링이죠. 자, 노래 또 계속해서 여기 2519번으로 남양주 2-2번 마을버스에서 한동준님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마을버스 기사님께 더운데 애쓰신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마을버스 타려고 신호등이 바뀌면서 막 뛰어온 걸 보시고 친절한 말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답니다. 아유, 남양주 2-2번 마을버스 기사님,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자, 노래 두 곡에서 듣겠습니다. 로라 피지의 노래 Dream a Little Dream, 맨하탄 트랜스포의 Java Jive.

바보의 There Ain't No Way에 이어서 글렌 캠벨의 Time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6477번으로 동행성에서 구름멍하고 있는데 하늘로 날아간 동료 친구가 좋아하던 노래가 생각난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구름이 이렇게 멋있어요. 네. 하늘이 요즘에 하여튼 굉장히 지금 사실은 6월 말이니까 장마철이거든요. 장마는 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늘은 참 예쁩니다. 하늘이 아주 멋있어요.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아주. 네. 9902번으로 오랜만입니다. 남편이랑 마건포로 낚시 가요. 한동준님 방송을 우리 애들 어릴 적부터 들었는데 아이들이 벌써 커서 성인이네요. 부부 둘만 가는 1박 2일 일정이라 오붓하니 잘 보내다 올게요. 덕분에 신나게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야, 낚시를 또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쭉 가요. 얼마나 좋아요. 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로라 파우시니의 One More Time. 이 노래는 이제 저 리처드 막스가 부른 버전인데 로라 파우시니의 버전도 신청곡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로라 파우시니의 버전으로 보내드리죠. 셀린 디온의 Just Walk Away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끝곡은 닐 다이아몬드의 날입니다. 아메리카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6월의 꽃은 단연 능소화와 수국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담장 위로 주황빛 능소화가 나 여기 있어 하고 화려하게 손을 흔들죠. 그리고 발밑을 잘 보면 하얀 소국이 나도 있어요 하며 수줍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참 다르게 생겼는데 둘 다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는단 말이죠. 화려해도 좋고 수줍어도 좋습니다. 어른들의 놀이터 가요 속으로 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나답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신인수 장미의 미소였어요. 빨간 장미, 주황색 능소화, 그리고 수줍은 듯 피어있는 소국.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이 6월의 풍경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고요. 두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함께 하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768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예전 혼성그룹이죠. 해바라기의 노래 구름 들꽃 돌연인, 이 노래는 임주빈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저만의 놀이터에 다녀왔어요. 주걱 개망초라는 귀여운 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3545번으로 사연과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쁘네요. 이름도 재밌어요. 주걱 개망초. 여기 어딥니까? 3545님만의 놀이터. 야, 여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길수 씨,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에 왔습니다. 제법 자란 고구마 줄기를 보노라니. 1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반려견이 생각납니다. 그 녀석 이름이 고구마거든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유, 우리 고구마. 나길수 씨 품에서 항상 함께 했을 텐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잘 자고 있을 겁니다. 그쵸?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박정수 씨의 노래죠.

이다겸 씨가 포항에 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서 졸려요.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마침 최종현 씨가 아파트 윤수일 씨의 노래 신청하셔서 이 노래 들려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시원하게 길도 뻥 뚫리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의 노래 벙어리 바이올린 최미숙 씨 9172번 그리고 이정석 사랑하기에 이 노래는 8287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좋은 노래들 쭉 이어들려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기 씨가 형님 토요일에 일하러 나왔는데요. 팀장님이 2시간 일찍 퇴근시켜주셨습니다. 신난다. 예, 오늘도 출근하셨군요. 아, 그래요. 퇴근 지금부터 더욱더 신나는 토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3876번 모냥 내느라 구두를 신고 다녔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나왔어요. 한결 좋으네요. 이 모냥 내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멋보다 건강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예, 모냥 낼 수 있는 운동화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냥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잘 어울렸던 예, 그 청춘이 그립습니다. 김영자 씨가 마침 산울림의 청춘 신청하셨는데 노래와 잘 어울리겠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5798번. 남궁옥분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는 조춘자 씨, SG 워너비 그리고 옥주연이 함께 부른 한여름날의 꿈. 이 노래는 박혜정 씨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이은미 애인 있어요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나훈아 사랑이었습니다. 연명자씨 유기대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아, 이 토요일 왠지 마음의 여유가 많이 느껴지는 날이죠. 그 여유 음악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자 2부 또 시작해야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

0: 품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17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심신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그리고 2604번으로 정해주신 에코의 행복한 날을 두 곡이었습니다. 2976번으로요. 어머니 드리려고 수박을 사서 트렁크에

넣어가는 중인데 트렁크 안에서 굴러서 난리가 났어요. 졸음쉼터에서 차 세우고 수박을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도 해주었습니다. 예,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수박이 아주 고급지게 이동 중입니다. 이거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 들어요. 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9509번. 8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날개가 있다면 하늘을 날았을 겁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집이 이렇게 편안한 줄은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멋진 여행을 다녀와도 집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아우, 집이 최고다. 그쵸? 그러니 뭐 8일 동안 병원에 계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건강하시고요. 황준성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김완선입니다. 기분 좋은 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혜지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양경화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밤바다는 튤립님 흰수염 고래 윤도현 밴드의 노래는 9283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김희정 씨가 친정 아빠 생일상 준비하고 있어요. 파킨슨 병으로 투병 중인 아빠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는데 좋아해 주시겠죠? 김춘식 씨 생일을 승화 씨 목소리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김희정 씨의 아버님 되시는 김춘식님 지금 라디오 같이 듣고 계십니까?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0319번 삼형제 맘입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강원도로 바다 보러 가족 여행 왔어요. 요즘 중학생 사춘기 큰아들 때문에 매일 전쟁하느라 많이 지치지만 지금 보고 있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아야겠죠. 예, 사춘기 자녀를 두신 청취자분들의 사연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드시죠? 그래요. 그 바다에다가 그 힘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아드님도 사춘기가 잘 지나가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노래 띄워드리죠. 유심초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노래는 전정희 씨의 신청곡이네요.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간장.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사랑의 하모니, 별이여 사랑이여. 그리고 신미경 씨가 신청하신 토이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이미키 이상의 날개. 차분한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대상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해가 길고 밝은 기운이 오래 가는 것이 참 좋다 싶은 게 사람도 덩달아 밝아지는 것 같달까요? 멀리 좀 다녀오자 하면 화색부터 돌고 저녁 산책 가자 하면 좋은데? 하게 되고 강아지가 조르기 전에 먼저 나가볼까? 그러기도 하니까요. 기분이 그래요. 예스 쪽으로, 가능하다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요. 오늘도 저는 지는 해의 기운을 받으며 방송 내내 이 여름 저녁을 긍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6월 27일 토요일 저녁의 첫 곡 스티비 원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예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0: KT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아델 롤링 인 더 딥 들으셨어요. 7024님께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은 9781님께 닐 영의 Heart of Gold는 7373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주말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었고요. 동네 호수 산책하고 있는데 힐링하면서 워킹하니까 좋아요. 좋은 하루님이시고 7919님께서 좋은 음악으로 저녁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틀어주시면 운동 갈까 말까 무거운 엉덩이 가볍게 들어 올릴 것 같습니다. 7919님 힘차게 나가세요. New Kids on the Block입니다. Step by Step. 이어서 Rick Astley, Together Forever. 이 노래는 조윤진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매일 듣다가 저녁 시간에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한 사람이에요. 우향님께서 돈 맥클린의 빈센트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퍼플 오드리님 청해 주신 리타 쿨리지의 We Are All Alone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이승은님은 지금 가평 캠핑장에 와서 라디오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신랑이 불멍 준비하다가 라디오 시작한다고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불멍 시간은 캠핑의 하이라이트 시간 맞죠? 좋은 음악 세 곡을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봄꽃님 청해 주신 루더 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그리고 꽃마리님 청해 주신 크리스티 버그 The Lady in Red 그리고 지젤입니다. 후람의 세 곡 들을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참 좋은 여행.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0: 황당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뀨.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카를라 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가겠습니다.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

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 저녁 6시부터는 집안 분위기를 TV 끄고 CBS 레인보우를 틀어놓는 걸로 바꿨거든요.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니까 분위기도 차분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8585님이세요. The Flying Pickets의 Only You 2838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여기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샵 9390으로 와주시고요. 저희 레인보우 앱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 인별그램으로 오셔도 됩니다. CBS FM 이브닝 혹은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ERP?

0: A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저는 저녁 6시 20분경에 테니스 운동 마치고 방송 들으면서 운전해서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구기 종목은 쉽지 않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노력 중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만이 살 길이다. 캬 하시면서 2420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럼요. 계속하면 잘하게 된다. 꾸준한 자를 못 이긴다.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까밀라 가베요. 하바나 들으셨어요. 3168님께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산타나의 스무드, 페스티벌 더 웨이 이렇게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임진교님 청해 주신 노래 캐리안 론의 IOU 준비되어 있고요. 푸른밤님 청해 주신 에어 서플라이의 Here I Am 이어드립니다.

5395님 시청하신 토토의 I'll Be Over You 그리고 2624님께 마이클 잭슨의 Human Nature 전해드렸어요. 9704님 오늘 큰딸아이 현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라붐의 리얼리티를 들으면서 혼주 입장을 했거든요. 딸아이의 결혼 그리고 저희의 오랜 결혼 생활을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요즘에는 양가 어머니들이 같이 입장하고 아버지가 딸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게 아니라 신랑 부모, 신부 부모가 부부 단위로

따로 입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CBS에서 워낙 많이 나가는 노래, 이 노래에 맞춰서 행진하셨다 하니까 아마 남편분이랑 발걸음 맞춰서 입장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결혼 축하드립니다. 노스텔지어님 청해 주신 노래 빅롱아 리스닝 포 더 웨더 듣고요. 에밀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0: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6: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 빌 위더스 함께하는 Just the Two of Us 남길게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0: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어릴 땐요 귀신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남자들은 결혼해서는 아내가 또 부인들은 시댁이 무섭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 지난 얘기고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카드 결제보다 무섭고 대출보다 무서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무섭지만 제 생각엔 설레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숨을 쉬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한숨을 모아서 오늘도 음악으로 위로해드릴게요. 김현주 행복한 동행 6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0: 제주도의 푸른 밤, 최성원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분명 제주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근데 또 못 가는 분들은 음악으로 이렇게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별로 또 성별에 따라서 무서운 대상이 수시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성적 나올 때 얼마나 무서워요. 또 직장 다니거나 그러면은 실적, 상사의 눈초리 좀 매섭죠.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이제 세상이 무섭다, 자식이 무섭다라는 말들을 하세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진짜 무서운 건 어쩜 내 자신이 아닐까? 재밌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막 그랬던 것들이 한때는 좋았던 것들이 연기처럼 막 사라져요.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걸 권태기라고 하나? 아무튼 행복한 동행 안에서만큼은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음악 듣는 재미, 뭐 남들 사는 얘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재미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렇게 추억하는 재미가 가득한 행복한 동행이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셔야죠.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0: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교직에 계셨었군요. 용환찬님 청해주신 여고 졸업반 김인순, 또 7812번으로도 청해주셨는데 딸의 연애 상담을 해주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했어요. 가슴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었죠.

참 그땐 별것도 아닌 일에 울고 웃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서요 하고 여고 졸업반.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참 생각나네요. 저도 또 YB 윤도현 밴드죠. 너를 보내고 명자님이 최애 가수라고요.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너무 더웠어요. 8356번으로 음악으로 힐링하고 음악 들으면서 걸을 힘을 내볼게요 하고 심신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0: About you.
1: 싸이와 이재훈이 함께했습니다. 낙원 9849번으로 어떡하면 좋아요.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 남편이 애착하고 좋아하는 옷까지 버린 거예요. 어제부터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버려도 너무 버린다 막 그래요. 그래도 나까지 갖다 버려라 그 말은 안 하시니 다행입니다. 아, 그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렇게 버리는 거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둘 중에 한 분이라도 그렇게 또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맛있는 거 먹자고 기분 좋게 얘기해 보세요. 또 그날 김현숙의 노래 정민님 청해 주셨고 해변의 여인 쿨 영덕님이 노래하면 이 노래죠. 여름 노래. 그쵸. 바로 바다로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 음악으로라도 떠나면 너무 좋죠. 또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인경님이 집에서는 저를 위한 치료가 힘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고요한 호텔 예약하고 저만의 버킷리스트 실천 중입니다. 많은 주부들이 아마 100만 번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남편분들은 어쩌면 아니 집에 혼자 있는데 왜 쉬질 못해?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식탁에 앉아있다가도 바로 저 끝에 거실 저 끝에 뭐가 보여. 그럼 가서 주워야 돼. 책 한 장 읽으려고 책 보고 있어도 싱크대 위에 뭐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있어. 그것도 가서 닦아야 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집안에서는 힐링이 안 되는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시간이 정말 우리 인경님한테 마음적으로 그리고 몸적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대 먼 곳에 마음과 마음 전해드릴게요.

0: 지창현님, 왕진님 청해주신 강은철 산포로 가는 게 또, 아, 어떡하죠? 5325번으로 아들이 직장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봐요. 말도 시키지 말라 그러고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네요. 과장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점장님은 저렇게 하라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하죠? 정말 스트레스 많으시겠네요. 그 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어떤 과장님인지 어떤 점장님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집안에서만큼은 그냥 아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혼자 쉴 수 있도록 바라만 봐주는 거, 그것도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아휴, 빨리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드라마 변호사 중에서 상상, 선우정아의 음성이죠. 은성님이 음치, 몸치, 박치인 저는 흥하고는 거리가 먼 아저씨인데요. 그래도 구남매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목 놓아 노래 부르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 좋네요. 그런 상상도. 그리고 마음과 마음의 그대 먼 곳에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 하고 계세요.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AI가 다 해주는 ERP?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1부 끝곡은요. 박영모님 또 1812번으로 정해주신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추억까지도 생각하면 늘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갑자기 이 말 듣는데 왜 가슴에 확 와닿죠? 이 김건모 핑계가 1993년에 발표된 곡이거든요. 그 당시에 왜 한국의 밤말리라 그래가지고 레게 음악에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나 새롭게 1993년 김건모 씨도 저 김현주도 우리 박상환 프로듀서도 강정호님도 참 좋은 때였네요. 그쵸? 1993년 여러분은 그때 뭐 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은 2026년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을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랭가드
1: 하자.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노래 제목이에요. 이런 노래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2012년에 발표된 곡인데 제이세라의 음성으로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아주 경쾌 발랄 행복의 노래였습니다. 8010번으로 제 신청곡은 언제 돼요? 오늘은 꼭 돼요? 기를 쓰고 골라봤습니다. 또 양아영 촛불 켜는 밤 오기정님 평온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글 주셨고 남승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 그대로 하셨어요. 맞벌이 하는 여자들 퇴근해도 또 일 주말에도 또 일 참 옛날 엄마들은 자식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해내셨는지 존경합니다. 그러게 옛날 엄마들은 일할 생각은 정말 꿈도 못 꾸셨을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으셨습니까? 또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탄천 잘 걷고 계신 거죠? 1488번으로 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결혼 4년 차에 주말부부 3개월 차인데요. 올 때는 설레고 보낼 땐 눈물겹고 아이고 가셨구나. 연말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하면서 6424번으로 예, 음악으로 위로 드릴게요. 청해 주신 유심초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선희 소녀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우리 박영미님 잘 들으셨어요? 10년 전 이혼하고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웠는데 큰아이가 결혼을 한대요. 아이를 품에 안고 걱정하던 날들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한 가정을 꾸린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족한 엄마였을 텐데 다른 어른이 되어준 새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요. 제가 보기엔 결코 부족한 엄마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큰 따님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하정숙님 청해 주신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은아의 노래였고요. 또 선영님 요즘 댄스 배우신다고. 근데 너무 숨이 차서 못 따라가겠어요. 아니 무슨 댄스인데 셔플 댄스 정도면은 그 숨 찰까? 또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1과 2분의 1 투투의 노래였고 사랑하는 그대에게 유심초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한여름에 해당하는 7월이 시작되네요. 올여름은 또 얼마나 길고 얼마나 더울까? 모쪼록 견뎌낼 수 있을 정도만 더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 오늘도 빛나는 너님 청해 주셨네요. 그래야죠.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높은 음 자립니다. 나 그리고 별.

종감님 청해 주신 김현철 달의 물락, 또 김종서 아름다운 구석, 우지영님, 나 그리고 별, 높은 음자리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0: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조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족이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 떨어 똥 떨어.

0: 나눠요.
1: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끝곡은요, 해바라기입니다. 지금은 헤어져도 우리 내일 또 만날 거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까? 6월의 후반을 지나는 이 무렵이면 계절은 좀 더 여름 쪽으로 몸을 깊숙하게 기울이죠. 공기 중엔 여름 냄새가 강하게 섞여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불과 몇 달 전 봄의 기억들이 또 봄의 냄새와 풍경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아스라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가는 계절의 꼬리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숨가쁘게 흘러간 이번 한 주도 어느덧 토요일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잠시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는 이 밤이 있으니까요.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속도에 밀려서 무심히 지나쳤던 순간들, 짧지만 반짝였던 기억들, 우리를 오늘까지 데려온 작은 기쁨들을 이 밤 하나씩 떠올려 보도록 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유의 밤편지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평일에는 달력을 유심히 볼 새도 없지만 주말에는 문득 날짜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6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밤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흘러온 시간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반짝하고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하는 기쁜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 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윤종신의 애니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과 책 한 권, 라디오에서 흐른 음악으로 감칠맛이 더해졌네요. 주말 알차게 모두 잘 보내시고 푸근한 꿈음에서 쉬어갈게요. 4791님, 꿈음이 말하자면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감칠맛을 더해주는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123번으로는 제가 직소 퍼즐을 참 좋아해서 임신했을 때 태교로 퍼즐을 많이 하곤 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난 뒤로는 바닥에 퍼즐을 펼쳐놓을 수가 없어서 잘 못했어요. 그러다 인터넷에서 하는 직소 퍼즐을 발견해서 요즘 눈이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눈에 휴식을 줘야 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온라인으로 하는, 화면으로 하는 퍼즐 맞추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그 화면의 그 크기가 우리 집 바닥처럼 막 펼쳐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즐기며 하고 계신 것 같나요? 저도 퍼즐 맞아요.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1000피스짜리 안 한지 퍼즐에 손을 대본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하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204번으로 힘이 필요한 요즘이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응원이 되기를 바랄게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

핑크리블은 늘 지금처럼 허쉬의 애인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기는 열심히 했지만 사연은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이라 글 보내

자리에 편안하게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느끼게 되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좀다잘 회복하신 건가요? 많이 놀라고 힘드셨겠네요. 아프지 마시고요. 퇴원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는 082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주말인데도 정신없이 휘몰아쳤던 하루였습니다. 일과를 끝내고 이제야 겨우 소파에 앉았네요. 밀린 집안일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도 잠시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이 시간이 저에겐 최고의 휴식이에요. 물론 꿈은 들으면서 어제부터 계속 떠올랐던 노래 한곡 신청해 봅니다. 꿈에서 들어보고 싶네요.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11: 사이버대학교.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플레이브가 부르는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할 일을 다 끝내놓고 정말 오랜만에 아무 계획 없는 주말을 보냅니다. 좋아하는 차 한잔 타놓고 거실에 누워있는데 세상이 참 고요하네요. 이 평화롭고 나른한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이 노래 신청해봅니다. 0427번으로 정해주셨어요. 화이트의 노래였습니다. 그대도 나 같음을.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어봤네요.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박혜경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손주 녀석들 때문에 한달 용돈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왜냐고요? 2주 전에 딸 가족이랑 파주로 캠핑 가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오늘 저희 집으로 딸과 사위 손주까지 5명이 와서 짜장면, 탕수육, 피자까지 아주 거덜이 났습니다. 지금도 집안이 시끌시끌해요. 아이들 건강하게 무럭

무럭 잘 커가는 걸 보니 흐뭇합니다. 이런 게 사는 재미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 녀석들아. 할아버지 집에 왔으니 시끄러워도 좋으니 내일까지 푹 쉬며 놀다 가거라. 5340번으로 보내셨어요. 아니, 용돈이 다 날아가고 집안이 시끄럽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한방 미소를 짓고 계신 얼굴이 그려집니다. 네, 얼마나 행복한 주말인가요? 꿈음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브는 지토님, 아이 태어나고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아이 태어난 지 40일째. 아, 그래도 몇 년 만에 오신 건 아니네요. 그래도 금방 오셨네요. 2016년 취준생 때부터 들었는데 어느새 결혼하고 아이 아빠가 돼서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가. 물론 돌보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되실 때 점점 이제 여유가 생기거든. 네, 자주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싱크대 가득 쌓여있던 저녁 설거지를 이제야 다 해치웠습니다. 9946번으로 보내셨네요. 고무장갑 벗고 나니 손끝이 찌르르한 게 하루가 다 간 것 같습니다. 수고한 저에게 주는 선물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김현우, 사랑한다는 흔한 말.

세상의 모든 책 새들이 전하는 짧은 철학 필립 제이 듀브와 엘리즈 루소 비와 바람을 반기지 않는 새들은 날이 굳으면 하늘을 나는 대신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듯 나무 깊숙한 곳이나 무성한 잎사귀 아래 몸을 숨긴다. 닭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닭들은 좀처럼 닭장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며칠이고 횃대에 앉아 침울한 눈빛으로 날이 개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다 잠시라도 해가 나면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와 땅을 파헤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온몸으로 햇살을 만끽한다. 새들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루하루는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그러니 이제라도 일상을 살아가며 자연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눈, 코, 귀, 모든 감각을 활짝 열고 자연을 깊이 느껴보자.

0: 가끔 동물을 관찰하다 보면 의외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동물들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또 언제 멈춰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책 속의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가 오면 우리는 종종 계획이 틀어졌다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지만 새들은 날씨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받아들이고 해가 나면 다시 햇살을 온전히 누리는 거죠. 어쩌면 삶에 필요한 지혜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세상의 모든 책 프랑스 조류학자인 필리프 제이 디부아와 생태학자인 엘리즈 루소가 공동으로 쓴 책이었어요. 새들이 전하는 짧은 철학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어드린 곡 오연준의 음성이었어요. 바람의 빛깔.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때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 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유니 씨 목소리가 나오네요. 서울에서만 듣다가 여기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우연히 듣다니 너무 반갑고 택시 기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0076님,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기사님, 차 안에서 들으신다면 아마 부산 지역은 102.1MHz 주파수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레인보우 앱이 아니라면. 네, 안전운전 하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꾸몄님도 부산에서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모이셨나 보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랄게요. 0047번으로 보내셨네요. 철부지하에 겨우 재우고 이제야 거실 불을 껐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해진 이 순간, 육아 퇴근이자 저만의 진짜 하루 시작이에요. 스탠드 조명 하나 켜두고 꾸몄 듣습니다.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존박의 철부지.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츠.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츠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어반자카파의 리버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입니다. 뜻밖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설혜가 덤덤해하자 동료 형사는 무서운 여자라며 설혜를 의심해요. 그러자 혜주는 설혜를 감싸듯 말합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 말은 설혜를 향한 혜준의 끌림에도 투영됩니다. 연민과 의심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며 물에 잉크가 퍼지듯 혜준의 마음은 설혜로 물들어가죠. 크게 울지 않는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죠. 무뚝뚝해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마저 작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 번쯤은 사랑도 슬픔도 파도가 몰아치듯 쏟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비워내야 우리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라이프 이셀프 중에서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아, 아름다운 두 곡 들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 Love and Longing, 영화의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 그리고 그녀의 슬픈 과거가 드러날 때 애틋하게 흐르던 곡이죠. 앞서 들은 곡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 중에서 민설의 A Moment to Remember, 오늘은 허밍 버전으로 들었어요. 가사가 있는 곡인데요. 허밍 버전이 더 애틋하죠. 2966님, 카페에서 커피 내리며 듣는데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안녕하세요, 강희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진짜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항상 처음 보내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도 이런 문자 항상 들으시잖아요. 우린 항상 설렐 수 있네요. 0705님, 66년생 말띠들, 중원국민학교 동창들이랑 강원도로 환갑여행 갑니다. 좋은 추억 남기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 들 것 같아요. 나이도 잊은 채. 써니97님이 청하신 곡, 길버트 오설리번의 얼론 어게인, 영화 반창고에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꼬맹이님, 썸머타임 킬러, 컨트리 러버스의 런앤런 들으면서 잠시나마 시원하고 싶네요. 청해봅니다. 하셨고, 김경숙님도 청해주셨어요. 함께 듣죠.

신나는 두 곡 들었습니다. 슈렉 중에서 스매시 마스의 I'm a Believer 였고요. 앞서 들은 킬러의 보디가드는 7448님 신청곡이었어요. 탐로더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너무 긴장하며 봤는지 축구보다 담 걸렸어요. 하셨네요. 긴장하면서 보신 거 맞죠? 살랑살랑 음악으로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기분 전환 되셨나요? 여러분 근데 슈렉 언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저 지금 문득 생각났어요. 저는 슈렉 영화를 이 슈렉 개봉할 당시에는 밤새도록 하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화 세 편을 엮어서 상영하는 영화관들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 영화가 중간에 껴있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5549님. 대학 CC로 만나 연애 7년. 부부로 산 지 23년. 올해가 꼭 30년이 되었네요. 뭐예요? 저는 데뷔 30년인데. 그러면은 저 연예인 딱 됐을 때 만나신 거네요, 두 분. 영화 보디가드 보면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던 그녀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케빈 코스트너처럼 평생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골돌하네요. 지금은 더 골골하세요? 영주 엄마, 내가 술도 좀 줄이고 건강관리 잘해서 든든한 보디가드가 돼볼게. 피트니 스턴, I always love you 요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응원합니다. 한 곡 더 이어볼게요. BBC.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세 분이나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라모네즈님, 제주딸기산도님, 신현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조커 중에서 게리 글리터, 락앤롤 파트 2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갓 구운 크루아상님. 영사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같은 방송국의 책플릭스에서 영사배 프로그램 추천해 주셨대요. 둘 다 너무 애정이에요 하셨네요. 아, 책플릭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 순정 중에서 캔자스 더스트 인 더 윈드인데요. 네, 주말 아직도 영사배 못 보신 분들 네, 영사배 보시면서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런 순간을 지금 모습 그대로 오래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요즘 유행어 혹시 아세요? 바로 동결건조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엄마를 동결건조시키고 싶다는 표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최애를, 이 시절을 동결건조하고 싶다로도 쓰이죠. 실제로 얼린다는 뜻이 아니라 변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애정어린 마음을 귀엽게 말하는 겁니다.

동결 건조라는 건 맛과 향, 형태를 변형 없이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의 아름다운 순간이나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감성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오래 보고 싶고 이 순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또 그런 시절이 있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동결 건조됐다. 이 말은 얼어붙어서 반응이 멈췄다는 의미로도 쓰이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할 때나 놀라서 몸과 표정이 얼어붙을 때,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행복한 기억이나 감정을 그대로 멈춰두고 싶을 때도 쓰입니다. 동결건조시키고 싶다. 참 요즘 유행하는 말들 보면요, 참 기발해요. 동결건조, 라면 건더기 스프에 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재치있게 감성적으로도 쓰이네요. 동결건조시키고 싶은 사람이나 또 그런 순간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오 수아베 판티울라, 오 사랑스런 아가씨,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그리고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게 노래, 리차드 암스트롱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비나 리더, 빈의 노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0144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아버님하고 감자 캐면서 사연 보냈는데 그때 제 사연이 소개돼서 아버님과 소리를 크게 질렀거든요. 오늘은 오이밭에서 오이 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저 그 사연 기억납니다. 아버님하고 감자 캐면서 보내신 사연. 오늘은 또 오이를 따고 계시는군요. 아유, 정겹습니다. 시원한 그 물 잔뜩 나오는 오이를 한입 베어물어도 참 여름에 상큼한데요. 아, 수고하시면서 또 음악 감상으로 휴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위드무 헌정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버전이죠.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가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헌정이었습니다.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천일홍 꽃을 좋아해 씨앗을 파종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물시중을 들고 눈 맞춤을 한 지 두 달째. 가게 앞 테라스에 천일홍이 빼꼼빼꼼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나중에 꽃까지 피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을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30년을 곁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다. 대학 시절 같은 과에서 시작해 결혼과 출산, 아이가 아파 밤잠을 설치던 고단한 육아의 시간까지 기꺼이 공유하던 사이였다. 관계를 의심할 여지 없는 평생 친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믿음에 금이 간 건 사소한 일에서였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던 해, 늘 괜찮다는 가면 뒤로 숨어있던 내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요즘 좀 힘드네. 돌아온 대답은 그래, 근데 나도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자. 다음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용기 내어 전화를 걸면 휴대폰은 공허한 신호음만 내뱉다 끊기기 일쑤였다. 문자를 보내면 며칠이 지나서야 미안, 바빠서 못 봤네 라는 성의 없는 답장. 우리가 공유한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무색하게 만들 만큼 건조했다. 정말 바쁜 줄로만 믿고 싶어 애써 마음을 다독였지만 우연히 들여다본 그의 일상에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내가 웃고 베풀며 좋은 사람을 연기할 때는 곁을 지키던 사람이 내가 아픔을 드러내자마자 투명인간 취급하다니. 밤잠을 설치며 지난 관계를 처음부터 복기해보았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이어지던 관계. 만남의 장소와 시간은 늘 상대의 편의에 맞춰졌던 기억들. 내 고민을 꺼내면 금세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내가 성취를 이루면 진심 어린 축하 대신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며 초를 치던 순간들. 나는 그 무례함을 편해서 그런 것이라며 30년간 미련하게 포장해왔던 거다.

함께 웃고 울던 졸업식 사진 속 환한 얼굴들이 모두 거짓은 아닐 게다. 다만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저울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모든 관계의 영원함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30년의 우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시간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분명한 의미였고 내 젊은 날의 편린들은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 그 관계는 작아져버린 옷처럼 몸과 마음을 죄어올 뿐이었다. 옷이 맞지 않으면 내 몸을 탓할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으면 된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맞지 않는 인연을 붙들기 위해 내 마음의 모양을 억지로 비틀거나 깎아낼 필요는 없다. 이제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중히 보내줄 수 있게 된 지금의 내가 대견하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홀로 밤잠을 설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뒤척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저 그 인연의 계절이 끝났을 뿐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내 삶의 자리를 진정한 나로 채우려는 용기다. 비워낸 그 자리에는 반드시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스웨덴의 성가 Spread Your Wide Wings,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고, 메초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은정의 책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람도 삶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시간이 관계의 깊이와 늘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30년, 와, 30년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죠. 이 글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요즘 좀 힘드네 라는 한마디였어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얼마나 허무했을지. 관계의 균열은 되게 그런 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하고 밝을 때는 곁에 있다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물러서는 것. 그게 진짜 그 관계의 온도였던 거겠죠. 다만 한 가지는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관계는 계절처럼 변하고 또 어떤 시기엔 가까웠다가 멀어지기도, 그리고 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나를 잃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작아진 옷을 억지로 입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저자의 말처럼 나를 죄어오는 인연을 정중히 보내줄 수 있는 것도 결국 나를 아끼는 일 아닐까 싶네요. 자, 쑤나미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있는 정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 사는 딸을 보러 오랜만에 호주 버우드에서 행복한 아침을 맞는데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니 세상 행복하네요. 우리 부부 앞으로 딸의 기운받아 행복하고 복 많이 받는, 축복받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원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부부가 함께 가셨나요? 아니면은 또 멀리 보내놓고서 항상 그립고 걱정되고 그러실 텐데, 또 이렇게 가서 함께 멋진 곳에서 시간 보내시면 또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딸의 기운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 많이 받는, 축복받는 부부가 되시기를 저도 응원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음악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비단조 작문호 115 가운데 3악장 안단티노 보내드립니다.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라이프치히 스트링 퀄텟이 함께 연주합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B단조 작문호 115 가운데 3악장 안단티노,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랍치시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2003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너 프리츠 폰 달리시의 위나 리더 전곡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트랙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로베르트 슈톨츠가 작곡한 In Wien gibt's manch witziges Gazelle입니다. 우리말로는 윈에는 작은 골목들이 아주 많지라고 옮길 수 있겠는데요. 이 제목에서 재미난 것은 이 독일어긴 독일어지만 이 오스트리아 독일어, 특히 윈의 독일어는요, 위너리쉬라고 불리우는 아주 특유의 그런 방언이 있는데 이 곡 제목도 그 윈 방언을 으로 지어졌어요. 윈 깁츠 만치 빈치에서 갔어요. 로베르트 슈톨츠는 윈 태생의 작곡가고요. 또 지휘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오페레타와 영화음악 그리고 비너 리트까지 폭넓게 활동하면서 20세기 빈 음악의 전통을 이어간 인물인데요. 특히 빈이라는 도시가 가진 낭만과 서정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음악에 담아낸 작곡가로 아주 오스트리아에서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이 노래는 화려한 궁전이나 대로가 아니라 빈 곳곳에 숨어있는 작고 아늑한 골목길을 노래합니다. 저는 그 빈의 작은 골목길, 마차 하나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길을 참 사랑하는데요. 이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음악, 도시 곳곳에 스며있는 추억까지 빈의 진짜 매력을 담아낸 그런 음악입니다. 프리츠 분덜리히의 담백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보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톨츠가 작곡한 빈에는 작은 골목들이 아주 많지.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아, 고향 노래 듣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음악을 들었네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너 리더 가운데 슈톨츠가 작곡한 인윈 깁츠 만 휘핀치게스 가셀. 빈에는 작은 골목들이 아주 많지 보내드렸습니다. 가사를 못 알아들으셔도 가사에서 막 느껴지지 않나 이 정겨움이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였고요. 슈톨츠가 지휘하는 윈 폭스 오퍼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디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버지 항상 스피커로 크게 들려주시던 클래식. 지금은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계세요. 얼른 식사 챙겨드리러 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기억을 잃어간다는 건 무엇보다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언제나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고 허무하지만 인생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온 모든 그 과정의 시간들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남기셨던 아름다운 순간들 많이 추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조금 슬프시겠지만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을 조금은 갚아드린다는 생각으로 보살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입니다. 파스칼 로제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한서 씨 나훈영곡 가려나 소프라노 형진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봉조 작곡 꽃밭에서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하모니카랑 마찬가지로 아코디언 소리도 참 사람을 마음을 아련하게 그 추억에 젖게 만드는 힘이 있죠. 이 꽃밭에서라는 곡 선율도 그렇고요. 자, 미키스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찐팬이었는데 한동안 못 듣다가 다시 듣게 됐어요. 이제 채팅도 할 줄 알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환영합니다. 한동안 왜 못 들으셨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예, 다시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여섯 개의 소품 작문호 51의 6 감상적인 왈츠를 르노 카피숑의 바이올린 그리고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여섯 개의 소품 가운데 감상적인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루노 카피숑의 바이올린과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정년 퇴직하고 일자리를 찾다가 점점 지금의 내 위치를 알게 됩니다. 생각한 역할에서 한참 내려놨지만 서러움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아픕니다. 마음 환기시키며 들려주시는 음악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낸 시간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그 시간들 내가 참 멋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휴식하시면서 서서히 또 좋은 다른 일이 또 올기를 기다리시면 되죠. 음악 들으시면서 그래도 아프셨던 마음 조금 달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에두아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 교향곡 디단조 오프스 21 가운데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스페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이에요.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키릴 콘드라치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에두아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 교향곡. 제목은 교향곡이지만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실은 협주곡 형태로 작곡된 작품입니다. 가운데에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보내드렸고요.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과 키릴 콘드라스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212번님 사연인데요. 금속 공예하는 쌤에게 배워 손재주가 없는 제가 진주 목걸이와 팔찌를 딸 것도 만들었어요. 뿌듯해요 하셨습니다. 아, 손재주가 쓸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없던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이 안된것 아니었을까요? 직접 만들어서 주는 엄마가 만들어서 주는 딸의 팔찌. 아유, 멋집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교향번호 165 가운데 첫 번째 곡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모지쿠스 위인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모테트 기뻐하라 환호하라 가운데 동명의 첫 번째 곡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와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모지쿠스 비인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7421번님 사연인데요. 아, 옥상에서 작업 중인데 더운 건 물론이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제가 계란 프라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얼마나 뜨거우시면요. 옥상에서 작업 중이면 그러시겠어요. 좀 그 햇빛을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뭐 모자나 챙 같은 거 잘 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입니다. 이 피아노 협주곡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작품인데 뭐 굳이 나누면 내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타카로 다 연결돼서 그냥 단악장 협주곡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악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뭐 첫 번째 파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보내드릴게요. 마르타 아르헤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E플랫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1악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단악장 협주곡의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마르타 아르리치의 피아노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리스트는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죠. 두곡다 너무너무 아주 화려하고 멋져서 그 피아니스트가 기량을 뽐내면서 연주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채콩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채콩, 아유 귀여워요. 딸이 회사에 불만이 많네요. 사회생활 다 그렇다 해주는데 더 해줄 말이 없어요. 빨리 체념이란 단어와 적응이란 단어를 알아야 할것 같은데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회사 다니면 힘든 일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아마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 자체로 막 와닿으면서 위로받기는 힘들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요.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기특하죠. 내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합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4A 자장가 벨큐스 듣겠습니다. 디장조, 미셸 티라보스코의 팬플룻, 그리고 샹탈

가브리엘 포레의 자장가 D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미셸 티라보스코의 팬플룻과 샹달 마테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카이저 왈츠, 황제 왈츠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카이저 발자 보내드렸습니다. 프리츠 카이너가 주연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보내드립니다.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0: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더 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솥바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에도 축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가나의 혼인잔치,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입니다. 이어서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합니다. 물 한 그릇이 절실한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정규환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CBS 합창단의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55장 찬송 십자가 지고 정선화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10장 찬송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김태현의 찬양이고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셨던 찬양 남궁송옥의 위대하신 주 들으시고요. 배상진님의 신청곡 손승현의 주님의 손 이어서 함께합니다.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0: 주 예수의 강림이 조이듀엣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보내드립니다. 신델라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참 아름다워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신델라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했습니다. 6월 28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이윤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이어서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231장 함께 하고요. 임현모의 찬양으로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찬구님께

그래서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구역 찬양 대회가 열리는데 저희 구역의 선정 찬양입니다. 힘을 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던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킹의 기대 함께 할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천하고 연약한 작은 자요, 휴식이 필요하고 지극히 작은 친절에도 기뻐할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조차도 큰 호의가 되기도 한다. 과부의 동전이 그저 보통의 수준을 넘을 뿐 아니라 값지고 귀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같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은혜의 진정 풍성한 자들이 선행에 풍성한 것이다.

매튜 헨리의 마태복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이장희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이고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엄정해.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축복하노라. 이화챔버 콰이어 곡중 솔로에는 정혜원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0: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요 맞다
2: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마음까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박종호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화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굳어있던 얼굴에 해같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오늘은 바쁘게 재촉하던 평일과는 다르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는 날이니까요. 예, 주일은 그런 날이죠. 세상의 무거운 짐과 걱정은 예배당 문 앞에 내려놓고 오롯이 내 영혼을 단정하게 가다듬는 날, 지쳐있던 영혼을 은혜로 빈틈없이 채우는 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쳐날 것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정겨운 느낌의 찬송들 쭉 이었습니다.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Safe in the arms. 주 예수 넓은 품에.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 주일 아침. 토요일도 편안하고 좋지만, 이 주일 아침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참, 고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만하면 행복님, 저는 새멍해요. 맑은 아침 새들이 제재제재 나무 속에서 뭘 하려나요? 아, 이 새멍이라는 것도 좋네요. 새멍은 시각과 청각을 같이 쉬게 해주는 거네요. 그쵸? 제가 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선 창밖을 한번 보는데, 물론 동절기에는 밖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요즘과 같은 하절기는 밖이 환하잖아요. 근데 늘 이제 이때 같은 시간에 창밖에 저희 사옥 그 이거 뭐라 그러나요? 정문 로비 꼭대기가 제가 있는 층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새가 와 있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늘 같은 새 같아요. 한 마리에서 많을 땐 다섯 마리. 오늘은 다섯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새 전문가가 계시는지. 제 느낌에는 늘 같은 애들 같거든요. 그리고 왜 늘 저기에 앉아 있는 건지. 맞을까요? 오는 애들이 항상 같은 애들 맞을까요? 엉뚱하지만 제가 항상 품고 있는 궁금증. 좀 전에도 생각했어요. 자,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오늘 아침을 시작하고 계실까?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주일은 표준 송출은 안 되죠. 음악 FM과 조이 포유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두 곡의 접속곡입니다.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Amazing Grace.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다. 침에 들어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 말을 모른다. 아밀레이스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바뀌었다. 한 청년은 2002 월드컵의 함성을 전설의 짤로만 보다가 올해 월드컵을 생눈으로 보게 돼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8년 동안 출강했던 대안학교에 놀러 갔다. 이 학교에서는 6.25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당일에 주먹밥을 급식으로 먹는다. 다른 반찬도 없이 꾸역꾸역 맨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는 몰래 김이나 핫소스, 볶음김치를 챙겨온다. 차라리 감자를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올해부턴 감자도 준다고 했다.

여자를 먼저 덮친다. 전쟁이 명분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사이에 가난한 이들은 소리 없이 쓰러진다. 전쟁을 게임이나 영화, 책으로 본 이들은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아밀라제와 2002 월드컵은 알아도 아 잊으랴로 시작하는 노래는 따라 불렀던 기억만 흐릿하다. 지구는 오늘도 전쟁 중이다. 예수님께선 전쟁에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말을 붙잡는다. 아멘.

정종배님은 중국집 하는 분이시죠? 출근해서 짜장면 만들려고 열심히 이제 재료 손질 중이신가 봐요. 야채를 썰면서 방송 듣고 계신다고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자리 3010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종교는 없고 70이 갓 넘었습니다. 라디오는 CBS만 아침부터 채널 고정하고 듣는데 처음에는 정미나의 아침 방송이 찬송가가 나와서 많이 낯설었는데 이젠 편안히 듣고 있습니다. 먼저 정미나 아나운서의 멘트가 복잡한 정치 사회로부터 격리된 듯한 차분하며 간결하고 가끔씩 목사님 설교 말씀이라면서 멘트를 해줄 때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맑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도가 이 아침에 성령 말씀과 찬송가를 들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차분하고 짙은 방송 멘트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생각하게 하는 짧은 이 시간이 참 자유롭고 평화스러워서 좋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써주셔서 제가 얼굴이 붉어진 것 같고요. 제가 제 입으로 읽자니 쑥스러웠지만 씩씩하게 읽어봤습니다. 아유, 우리 3010

멀고요. 그리고 우리와 계절은 반대. 뉴질랜드에서 아침 먹으려고 준비 중에 우리 가족 전체가 방송을 듣고 있어요. 큰 스피커로 온 집안이 다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라 늦은 아침 먹을 준비 중입니다. 저번에 저희 아들 조슈아가 6.25 추모식 추모곡을 잘하고 왔습니다. 그날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요.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김고식님과 또 옆에 계신 온 가족분들 제 목소리 선명하게 잘 들리죠? 감사합니다. 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1부의 끝자락입니다. 2부 찾아오시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들으시고 지금 김구식님이 해외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CBS 레인보우 앱으로 2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이 포 유 채널로 와주십시오. 윈 비니스 마이 윙스 1부 끝곡으로 흐르고 있어요. 전 2부 준비합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김구식 님께서는 레인보우로 멀리서 듣고 계십니다.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아 그때 그렇게 할걸 하는 순간이 떠오르죠. 괜히 한 말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후회 없는 한 주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작은 선택 하나가 또 다른 상황을 만들고 또 다른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소 후회를 없애는 것보다 후회의 순간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게 더 중요하대요.

아쉬움은 털어내고 좋았던 일 하나는 꼭 챙겨가세요. 그 작은 기쁨이 다음 한 주를 시작하는 힘이 돼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내일에 대한 기대에 좀 더 마음을 기울여 보면 좋겠네요.

0: 렌카의 더 쇼로 6월 28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시작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큐밍.
7: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7: 큐큐큐큐 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글레오?
12: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5: 나를 찾아.
1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파이프라인님 신청곡이었어요. 셀린 디온, 피보 브라이슨,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제임스 잉그램의 저스트 원스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민찬이 아빠님, 매주 일요일 아침 7시에 어머니 집에 와서 아침 챙겨드리면서 그대 아침 들으신대요. 어머님은 일주일 중에 늘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리시겠네요. 3866님, 입사한 지 2주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셨는데 저랑 같네요. 저도 이제 그대와 여는 아침에 온 지 2주차 두 번째 주일 맞고 있는데 어떠세요, 3866님?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어깨에 힘은 저는 빠졌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정신없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주일입니다. 오늘 3866님도 저도 여유롭게 편안하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블랙아이드 피스 저스틴 팀버레이크, Where is the love? New Kids on the Block이에요. You got it.

조시 685, 제이슨 데룰로, BTS가 함께한 Savage Love, 아침 커피향기님 신청하신 찰리푸스의 Left, Right, Left에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입니다. 3020님, 아르바이트로 지금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 중입니다. 주디도 저도 그리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같이 힘내봅시다.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4979님, 팝과 가요의 만남. 이렇게 접목하니까 아침이 색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편 이후에 팝과 가요가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감사합니다. 4724님께서 윤종신의 환생 신청해 주셨고요. 1학년 강민준이 학생입니다. 보통 강민준이라고 하지만 많은 어른들께서 어이 강민준이 이렇게 부르시겠죠? 그래서 1학년 강민준이 학생입니다. 엄마 핸드폰으로 문자합니다. 이렇게 신청해 줬어요. 화이트 네모의 꿈까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마크 앤서니 You Sang To Me 5780님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6월 28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산타나 피처링 미셸 브랜치의 The Game of Love로 6월 28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삶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0: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 9476님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박씨집 셋째 딸님, 우연히 같은 향을 맡게 되는 날은 기분이 묘하게 좋아진다고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신청하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크루즈 여행 6월 당첨자 발표할 시간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받으실 분들, 오늘은 결혼생활 12년차 부부입니다. 먼저 아내 아카시아 꽃향기님의 사연이에요. 올해로 결혼 1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4년 5개월의 연애 끝에 시작된 저희 결혼 생활은 가진 것 없이 출발하다 보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참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결혼 반지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묵묵히 곁에서 저를 아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늘 저부터 챙겨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매일 감사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기다리며 함께 겪었던 10번의 시험관 시도

수술 과정은 저희 부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져 내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다시 웃어주곤 했죠.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늘 제 마음부터 살펴주는 남편 덕분에 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신혼여행 이후 단둘이 오붓하게 떠나본 해외여행이 없어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크루즈 여행 떠나보고 싶어요. 푸른 바다 위에서 남편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 참 고생 많았지. 이제 잠시 쉬어가자. 정말 고맙고 많이 사랑해. 부디 저희 부부에게 행복한 기회를 선물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남편 코스모스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아카시아 꽃향기의 남편 코스모스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터라 아내와 저는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도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는 늘 제 형편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런 아내가 얼마 전 처음으로 수줍게 소원 하나를 말했어요. 저와 함께 크루즈 여행 가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소원을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지 생각하게 됐죠. 이제는 저도 아내에게 행복한 추억 하나쯤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늘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돼주고 어떤 순간에도 저를 믿어준 아내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한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침 6월은 아내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만큼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어 크루즈 여행 신청해봅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많이 사랑해.

아내인 아카시아 꽃향기님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두 분의 사연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으로 두 분이 오붓하게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셔서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두 분이 각각 푸른 바다 보면서 서로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 멘트 읽다가 좀 울컥했습니다. 로맨틱하게 노을 지는 바다 위에서 아름다운 고백, 다정하고 예쁜 그 말 꼭 나누고 오세요. 노스텔지언님 신청곡이에요. 카일리 미노그, 더 로코모션, 폴라 압둘이에요. 스트레이트 업.

케이라 나이틀리 로스트 스타즈. 안녕 미카님 신청하신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부산에서 듣고 계시대요. 4203님,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하는데 너무 일찍 왔네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서 순간 내가 날짜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워킹맘이지만 좋은 음악과 함께 힘내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의 주말 근무자분들도 모두

화이팅. 저도 가끔 주말에 차 가지고 나가보면 와, 평일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도로도 한산하고 주차장도 자리가 여유가 넘치죠. 주말 근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8585님 신청하신 곡이에요. Backstreet Boys, The One, 그리고 Take That의 Shine 이어서 보내드려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일요일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크러쉬의 뷰티풀 4953님 신청곡 들으면서 그대와 연애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설향, 금실, 킹스베리.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바로 널리 알려진 딸기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어떤 건 가장 달콤하거나 향이 진하고 어떤 건 크기가 크거나 단단해서 보관이 쉽죠. 모양과 향이 다르고 크기와 식감도 제각각이지만요. 한입 베어물면 모두 새콤달콤한 맛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배려, 양보, 정성, 미안함. 단어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 마음이겠죠. 사랑은 꼭 사랑해라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먼저 양보하는 행동으로, 정성껏 준비한 작은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전해지기도 하죠. 이름은 달라도 맛은 같은 딸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잘 익어가고 있을 거예요.